0: 대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 뭐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대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코카인 물품일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나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4: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살았네.
5: DBOK 2나
6: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DBOK 2.
7: 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주식회사 SBD.
1: 애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2: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3: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4: 깜짝 놀랐어요.
1: 아 잠시만요.
5: 네?
1: 서윤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5: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6: 파아노 만 어든 GSEA TV. 핀도틴 ang power button sa inyong remote. Pindutin ang menu at piliin ang channel list. Hanapin ang GSEA TV gamit ang up and down buttons. Pag nahanap na, press OK and enjoy watching.
7: Walong members, isang game master,